0: guys.
1: Okay. 맞아요?
2: 잠깐만 땡겨줘가.
1: We're creating our own way.
3: 찍는다.
4: 브라보 수아라.
5: Music Hilton Information. 브라보 수아라.